0: y a pas ça.
1: Ah ouais, je suis la dé.
2: Zukunft Musik.
3: In the future, we will have long fingers to reach the keyboard of our computer.
4: No matter where we are.
5: Hi. 나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. 미래의 틀을 나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. 나는 지금 녹음을 하고 미래의 틀을 목소리다. 미래의 틀을 목소리다는 잘 봐라. 뭐 아무튼 잘 봐라. 잘 살아봐라.